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오늘은 특별한 청해입니다. 이제 미국에서 온 친구들 Will.i.am 하고 느낌은 아주 오셨어요. Check it out!